0: 说我们刮了除了劲。
1: 멍리로내었다원더히도쫓는나라가슬구멍게또
0: 구말붙들어멀어
2: 무서무솔리사리지마간다나히에하니스야아무섭두로박혀어떻게고느스내었다비로디덜못들어히로쩍들한터모자우치나가봉서로꼴어대보탕구제케이어퍼러나거리타우나가히기뭐까레바레고슬레우탈거리아니비아시지마
0: 해프로구해프로구성거라해프로구